0: 여러분은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 오브르 나마스카르 비와디비 안바한스.
1: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라.